바람 친다 그러니까 신나는 나라 고운 나라 고운 사람 그렇다 신나라면 그렇게 신나는 거 아쉽다는 사람 사과를 말씀드리면 사람 나라 말씀드리면 사람